0: 나 이게 아니야.
1: 뭐라 이제?
2: 왜 이게 맨날 이제 샀어?
1: 싸 거기
2: 있어. 아, 맞다. 근데 근데.
3: Exploration sonore dans la deep dance music, c'est dans la dérive continue tous les dimanches à 20h sur Station B.